0: SBS 월카 라디오. 월카 라디오.
1: 비FBS 월카 라디오 카리크라멜레 하미 전 스르다 나머지 UK마 아드베지라 소라미네가이 사게고사 삼이 리스크라마 요합다고 브라스나 버리 모락네니 수두에다 브라스레고사 사이자마 바토노라 one of the lucky winner 하미 나운스 거니니 소 수그바그딘마 에라 브라스나 보일로레고사 what begins with T ends with T and has T in it. 기고 사드마지 T 수로 혼사 에라 T 키마 언더 혼사라 요 TC 키마사 요 안서 바타노라 라 얼고 브라스나레고사 what can you catch but not throw 예니키 다비리 기시 캐치 거나 사크누자 따라 팩나 예니키 트로 거나 사크누나 이 두라 브라스나고 따라 함라 바타데 거나 호스르다 에라 일리 라이브니 요 미터 기트 바니 마타베코 사믹체마 라크네니수 소르 브라스 아차레코 아와스마사 어쩜바리 나타 요 기트 바니 저거노스 에라 케이첸마 다비리 아사 바우나 사크누자 언더바르타레고사 아사디고 사트마 जसरी उहाँ चाहिँ गोर्खा आर्कको चाहिँ गोर्खा मेजर हुनुहुन्छ मेजर प्रकाश राई र उहाँको इन्टरभ्यू चाहिँ 8:28 जाँदा र मिसेस दिपा राणा राई जो मिसेस जिएम गोर्खा आर्क हुनुहुन्छ उहाँसँगको कुराकानी चाहिँ 9:13 बाँकी हुँदा र पनि गीतको साथमा हामी अगाडि बढ्ने नै छौँ श्रोता इन्जोय गर्नु होला यो मिठो गीत पनि स्टे ट्युन्ड